0: 자, 한국도 내버렸어.
1: 아프지 나오루아. 잘 나오디스. This is the Mika. 이게 스노베니아츠. 웬 TIM 마원이래. 예, 따따따.